0: 마리마. 머리마.
1: 건도, 건도 보다네.
0: 참우, 이 언다루와 자갈에 루치지 않도 서피만의 멀리 갖고 내기리 아수청띠.
2: 자호, 시바 만드라레 아메 에베 보안지갈레.
3: 석희, 이 석희. 서부디니 또 아메 니언 더슨 거리베고 아수지. 게레 울루시아 라게 거힐라? 헬레, 아지 가행기 이 자갈타 모테 마리 마리 보루지.
2: 선저 프로허라다 더? 세이트바이 엠티 라구지. भय करिवारो किछि नै जेमा तमे काम बढ़ाओ आमे बाहरे जगिछु

0: 말라.
1: 여보, 가. 예비나마 어서 줘. 어서 놓고 새겨 따거라.
2: 가봐라. 예, 좋지, 여초 세이티루어. 샤만나 할쩔 헬레. 뭘 선녀만의 두모 문도로 건리고 올라가 거리대비.
1: 괴나보디, 가보르 가. 자인자걸. 나밥 선녀고 헛대거라.
3: 조금 야하거나. 부이 세나버틴 거라 아직 헤이자오 썩 뛰러 버리켜.